0: 아무튼 니꺼가 학겠지. 이 니꺼니까 인자리지. 나래. 수트 결과는 갓기문이 곧들 발이 난다. 이 수트 오래 못 들어가. 오래 들어가.
1: 에이! 아베는 뿌려 낙가짜라 물던데, 바이 담배. 나? 이 본, 만나는? 원자 니꺼가 박에 오르. 왜지나? 양꺼가 박에 오르. 바라뿐아 니를. 어우, 얘는 솟닥던가. 간다다 개이끌어 꾸라 보통도 봤던데 아이까드 까딱거니 꽃도 파디야 나나 원지 액자미를 동보진다 이 꽃도 니나 개끌도 뽀
0: Yes.